0: 나 이제 거의 썰지르다 어디서 많이
1: 들었냐 에이 안 돼요 란니 아이 베트남은 라이키야
0: 이간수 뜨다로 했다 내가
1: 라예
2: आयो हो सोचने आयो रेडियो सफलता 103.4 मेगाहर्ट्ज़